0: 우리 뱅간봉 우리 가르메 만우 빠레이 로콜 나 샤에 캔슬 아리 야레봉 우리 뱅간 오 그네바우 셋업 비리메 마라파파 그래 우리 빠레 커뮤니티 아트와잉 아리 이메 리뷰 그래 샤에 캔슬 아트봉 아리 야레 우리 컨디 머니 이메 보 야레봉 우리 뱅간 머니 만보 이만 how many now council members 그래 우리 빠레 area 아 그네바우 만우 캔슬 area pu change kaime ngura na ngure munda wain pu share ngure ime manu ideas ngalare ngure walked in au ut pere shaya cancel wain gonna make sure ime even on uta ke manu ideas before October 2nd pu ijare pu find out ime man wain ngalare mani wain ire gure at lgrr2026.com.au
1: Station sponsor. Convince, 'cause I don't know how, I don't know
2: how heaven, heaven could be better than this. Hey, my name's Maddie, and I'm from Kakadu, and you're listening to Tebow Radio.